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9: 새만금.
1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2: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데요.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1: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1: 어?
0: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4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202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0: WBS FM.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이혼 후에 병이 위중하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욕심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앞으로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욕심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 방송 추석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0: WBS FM
1: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벌쏘임 사고 잘못 알면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오해, 밝은 옷은 말벌을 더 유인한다. 말벌은 천적동물과 비슷한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밝은 색 계열의 옷과 모자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벌이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벌 한두 마리가 맴돌 때는 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벌집을 건드렸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머리와 목을 감싼 뒤 20m 이상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주저앉거나 엎드리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벌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말벌은 구조상 벌침이 피부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카드처럼 납작한 물건으로 밀어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쏘인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학인이 사르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하지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과불급이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다시 여쭙기를 어떠한 공부가 제일 어렵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쓰는 공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 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셋째 마당은 2000년대 그리고 최신가요 중심으로 들려드립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정오를 여는 셋째 마당 김희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연휴가 야속하고 내일 출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12시인데요. 하지만 집에만 있기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너무 아깝잖아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며 마지막 소풍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월요일 걱정은 잠시 던져버리고 시원하게 가슴을 뚫어줄 신나는 음악들과 함께 연휴의 마지막을 즐겨보시죠. 셋째 마당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0: 맛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집에서 혹은 차 속에서 듣고 계신다면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N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어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도 도가 있건만은 부음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7장 말씀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전용 어플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던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전 이창희 여쭙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떠한 사이에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0: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12: 새만금.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혹 궁금하시다면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wbsi.kr로 접속을 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회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은 회상과 자기를 둘로 알고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주면 야속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나니 그대들은 항상 자기의 심신을 완전히 이 회상에 바치는 사람인가 회상을 이용하여 사사나 도모하려는 사람인가를 반성하여 지공무사한 공도자가 되기에 힘을 쓰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4장 법문입니다.

0: WBS。
1: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너뿐이다.

좋지만 슬플 땐 트로트.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N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넷째 마당은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하시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라는 말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해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해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시인법이 서로 건네어져 공부와 사업하는 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2026 추석 특집 오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넷째 마당 조은영입니다. 부모님이 겹겹이 싸주신 참기름병과 고춧가루 봉지를 짐 속에서 풀다 보면은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고 납니다. 그 고마운 온기가 내일부터 시작돼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지요. 부모님의 사랑처럼 마음을 깊고 진하게 올려줄 진국 트로트 명곡들 준비했습니다. 넷째 마당 힘차게 출발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2016 추석특집 어느 방송 나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집에서 혹은 차 속에서 듣고 계시다면은 듣고 싶은 트로트를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우물정 8970 샵8970 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로트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이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8970 우물정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방송 나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WBS 어른방송은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를 직접 듣기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요,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로트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이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8970 우물정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느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청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어느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황주남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 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신만 떨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WBS 어른방송은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를 직접 듣기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요,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특집 어른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로트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이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대수연 가보니까 천국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과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 자족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9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2: 새만금.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방송 나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WBS 어른방송은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를 직접 듣기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요,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느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청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어느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오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 팝으로 지어집니다.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최근 고속도로에서 한눈을 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사고라는 분석입니다. 운전을 잘하고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운전에 집중하고 자동차 주변을 잘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장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아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DMB 등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탑승자들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연휴의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 시간 다섯째 마당 박민수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휴대폰 사진첩에 어떤 풍경들이 담겼는지 조용히 둘러보게 되는 일요일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맛있는 음식들까지 복잡했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니 모두 다정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연휴 동안 차곡차곡 쌓인 마음의 따뜻한 기억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가슴 뿌듯한 휴식을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줄 클래식 팝과 감성가요로 다섯째 마당 힘차게 출발합니다.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는데요.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하긴 이 여쭙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의 제목은 방송이 끝난 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속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고표 게시판 찾아주시면 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생일.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너무 기쁜 눈물이 나올 뻔했어. 1년 전에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있다.

0: WBS FM.
1: 일상 곳곳에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잘못 충전하거나 보관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주변의 종이나 이불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이나 복도 등 대피로에서는 충전하지 마세요. 충전 중에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외출하거나 잠든 동안에는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과충전을 막기 위해 즉시 코드를 뽑아주세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는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충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 아래나 차량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5: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의 제목은 방송이 끝난 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속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고표 게시판 찾아주시면 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와 추억의 7080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4일간의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하는 밤 여섯째 마당 이동은 인사드립니다. 시끌벅적했던 명절의 소음이 다 빠져나가고요. 비로소 차분한 정적이 집안을 채우는 밤이네요. 고요해진 방 안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유난히도 깊고 다정하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죠. 나흘 동안 원음 방송과 함께 웃고 웃으며 흘려보낸 시간들이 다가올 일상을 견디게 할 작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깊어가는 가을밤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한 밤의 피날레 여섯째 마당 그 마지막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 그리고 7, 80년대 추억의 가요로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1: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어지러우면 끝이 따라서 어지럽고 머리가 바르면 끝이 따라서 바르나니 그러므로 일체의 책임이 다 지도자에게 있나니라. 죄악이 중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공심이 지극하면 자연의 도움이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근편 25장 법문입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부려 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가까운 전재산을 다 불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제표도 열 있지만 저 떡볶이 점지 않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빨간 건 난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뽐을 냈지만 매맞는 꼴이야 매맞는 꼴이야 와 우셨다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우셔워 와

0: 나.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6: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7: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8: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6: 엄마, 여기 꽃.
9: 고마워.
8: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1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4: 새만금.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9: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최근 고속도로에서 한눈을 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 사고라는 분석입니다. 운전을 잘하고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운전에 집중하고 자동차 주변을 잘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장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아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DMB 등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탑승자들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은 여기까지고요. 나흘간 이어진 추석특집 방송도 이로써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는 흥겹고 정겨운 성인가요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정규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하기니 여쭙기를 오욕과 삼독과 착과 상 등을 떼는 공부를 할 때에 따로따로 한 조목씩 유념하여 떼어나가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좋으나 경계를 당하여 마음 일어나는 것을 보아 나쁜 마음의 싹이 보이거든 그 즉시로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여러 가지 사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최근 고속도로에서 한눈을 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사고라는 분석입니다. 운전을 잘하고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운전에 집중하고 자동차 주변을 잘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장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아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DMB 등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탑승자들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 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5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큰 마장은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체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0장 법문입니다.

0: existence. And you'll always be here.
1: Here in my heart.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들이올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하면 해가 날개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란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41장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바쁜 오늘과 더 바쁜 내일밖에 살지 못하게 된다지요. 작은 기쁨과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데에도 모름지기 계획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9월 중순의 이 선선한 바람과 좀 더 가을 쪽으로 익어가고 있는 풍경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제철의 즐거움입니다. 그 소소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다짐, 내면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 계절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산책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계절 가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품 33장입니다.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중생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만은 도인의 마음을 쓰고 싶네요. 끊임없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팻 메스니의 기타,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로 First Song for Luce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막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곳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실시품 1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돌고 돌듯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결과 뒤에 다시 큰 원인이 맺어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짓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잘 쓰는 일이 필요하겠죠. 선악간에 당하는 일을 잘 보아서 나는 그동안 어떤 마음씨를 심고 재배하며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1: 제8장 참회문.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재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재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재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재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 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재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제약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재업일지라도 곧 청정에 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재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랑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모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영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참회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 네, 참회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0 신성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욕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도무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부인의 근기가 천층 만층으로 다르나 대체로 그를 상, 중, 하 세 근기로 구분하나니 상근기는 정법을 보고 들을 때 바로 판단과 신심이 생겨나서 모든 공부를 자신하고 행하는 근기요. 중근기는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은 모르지도 아니하여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는 근기요. 하근기는 사와 정의 분별도 없으며 개교와 의심도 내지 아니하여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순응하는 근기라. 이 세 가지 근기 가운데 도가에서 가장 귀히 알고 요구하는 것은 상근기이니 이 사람은 자기의 공부도 지체함이 없을 것이요. 도문의 사업도 날로 확장하게 할 것이며 둘째로 가히 인도할 만한 것은 하근기로서 독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은 없다 할지라도 법을 중히 알고 스승을 돈독히 믿는 데 따라 그 진행하는 정성이 쉬지 않으므로 필경은 성공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변덕이 많은 것은 중근기이니 이 사람은 법을 가벼이 알고 스승을 업신여기기 쉬우며 모든 일에 철저한 발언과 독실한 성의가 없으므로 공부나 사업이나 성공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나니라. 그러므로 중근기 사람들은 그 근기를 뛰어넘는 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며 하근기로서도 혹 바로 상근기의 경지에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으나 만일 그렇지 못하고 중근기의 가정을 밟아 올라가게 될 때에는 그때가 또한 위험하나니 주의하여야 하나니라. 3.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실이 아직 잡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실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 분, 의, 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실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가 있으며 또는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화락하게 되었다든지 화락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 그 신심이 또한 변동되는 수가 있나니 이러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신성품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불문에 들어오니 법이 등급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 산동교당에서 이런 첩에 쓰시기를 요제임천이라 하시고 장마지고 개는 것은 하늘에 맡겼노라 하시더니 그 후 남원교당에 오시어 말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시고 가색유인 네 글자를 더하여야 산법구가 되리라 하시며 심고 가꾸기는 사람에게 달렸다 하시니라. 23. 하루는 살구를 잡수신 후 박정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씨를 버리지 말고 토량에 심어라.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에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24. 한 선비가 늦게 출가하여 별다른 책임 없이 군내에 거주함에 감원이 이를 불평히 여기거늘 말씀하시기를 그만한 선비가 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은연중 다른 이들에게 권장이 되며 그분에게도 법연을 맺어두어야 내세에라도 이 회상에 와서 큰일을 하여주지 않겠는가. 25. 한 학인이 어떠한 고민 끝에 발작을 일으키매 담당 지도인이 그를 바로 귀가시키자고 진언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신에 광란이 난 때에 사관만 통해주면 그 채증이 내리듯 사람의 정신에 광란이 난 때에도 막힌 점 몇 가지만 잘 살펴 통해주면 그 발작이 그칠 수 있나니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정신적 사관을 잘 통해주어 보자. 26. 정산종사 교당이나 기관의 요인이 오면 언제나 그 사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어가셨다가 알뜰히 챙겨서 그 해결책을 일러주시니라. 27. 사감이 사르기를 학생 한 사람이 아무리 지도하여도 말을 듣지 아니하오니 어찌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28. 한 학인이 사르기를 의리 없는 동지는 추방함이 의가 아니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의리가 없다 하여 동지를 추방함은 자기의 의리도 상함이 되나니 곧 의 가운데 소이요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 의리를 찾게 하여 본래의 소원을 함께 이루는 것이 곧 대인이라. 29. 한 교역자가 대중의 인심 모으기에 주력하여 파당을 짓고 있거늘 말씀하시기를 짐짓 지어서 얻는 인망은 무너질 때 허망하나니 인망을 개교하지 말고 도력과 공심만 갖추고 보면
제자 없어서 교화 못할 일은 없나니라.

0: 네,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2장에서 29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3장 사람을 지도하기, 네, 지도인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제11 교훈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로는 공이 아니요 하나 자리며 그 하나는 나치 아니요 열이 근원한 자리이므로 그 열은 하나가 나타난 자리요 그 하나는 열의 본래 고향이니라. 그러므로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먼저 그 하나를 얻어야 하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용심법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은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7. 대산종사 참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참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참된 자는 얻으리라. 참된 자는 우주의 주인이 되리라. 참된 자는 영원히 잘 살리라. 참된 자는 성공하리라. 참된 자는 진리의 가호를 얻으리라. 참된 자는 대중이 도우리라. 참은 인이요 하느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이요 진리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함께 세세생생 수양 연구 취사 공부로 위로는 불지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자.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각을 하고 복을 짓지 않을 수 없고 복을 짓지 않고 대각을 할 수 없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을 떠나지 않은 지혜가 바른 지혜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알아 보은하면 이 세계가 다 복전이 되고 은혜의 내역을 모르거나 혹 안다 할지라도 배은하면 이 세계가 다 죄전으로 화하리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죄와 복을 주는 권리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요 천명이 하늘에서 비오듯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나니 마음이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면 그 복이 한량 없으리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복을 오래 지키는 길은 복을 지은 뒤에 어떠한 수녘 경계에서도 상을 내지 않는 것이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장차 큰 복을 주기 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성쇠가 각각 때가 있나니 성인은 그 때를 잘 활용하고 범인은 그 때가 와도 놓치고 마느니라. 16.

대산종사 공타원 조전권과 융타원 김영신의 회갑에 기념 법문을 내리시니 공원 즉 도생이요 융화 즉 덕생이라 텅 비고 두렷하면 도가 나오고 융통하고 화합하면 덕이 나오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은을 하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고 사람이 화하고 하늘이 화해서 만화가 되느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솔성은 도로서 하고 인사는 덕으로서 하자 함은 인류헌장 표요. 도로서 세계를 밝히고 덕으로서 창생을 건지자 함은 성직자 표언이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대종경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수행품 3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그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행품 3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십시다요. 그래서 창타님 한번 읽어보세요. 수행품 3장요.
1: 지도문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공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재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공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0: 예. 참 이제 이렇게 그 대종경에서 참 이런 그 과거 시대의 그 공부의 방법과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제 정체성을 그 분명히 이렇게 그 드러내 그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거는 그 선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선천의 시대는 이제 정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그 밤에 해당되는 시대거든요. 밤과 같은 시대다. 그래서 이 밤에는 모두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고 모두 이제 정하고 그 밤에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있지만도. 그래서 이제 밤에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일을 그 하게 되면은 밤과 낮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왜 밤을 주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편안하게 쉬라고 이제 밤을 그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의 시대는 이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인간 생활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격리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공부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동안은 그런 그 일상 생활로부터 일단 좀 격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그 사람 사는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과거 시대에 그 이제 공부는 이제 생활과 공부를 이제 이것을 그 하나로 보지 못하고요. 편중돼 가지고 공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인간 생활로부터 이 생활 자체가 분위기 자체를 그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공부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활을 좀 떠나게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지난 시대의 그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 처자, 자식들도 다 그냥 떠나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평생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만 위주로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생활로 과거 선천 시대 과거 시대의 공부는 그렇게 됐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예를 이제 그 들으시는데 마당에 곡식도 떠내려가서도 모른다. 그래서 불교의 성가에서는 이제 출가 수도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그래서 출가 수도한다. 출가 수도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나서 그 그래서 집 속에서 살면은요 그 수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절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절집은요, 다 어디 있는가 하면 다 산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인간 생활의 경계로부터 이제 절집들은 상당히 그 경계를 멀리 해가고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편리한 그런 이점이 그 이제 절에서 사는 것은 이게 있게 그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또 이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방법을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른다. 이것은요, 이제 육아의 그 어떤 그 공부하는 정태, 이거를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에 살다가 보면요, 이제 참 그 마당에 곡식 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저도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에 있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릴 때 생각, 어릴 때 마당에다가 멍석 피고, 안 그랬습니까? 멍석 피고, 그러고는 멍석 위에다가 자리 하나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아이고, 그게 그립더라니까요. 그게 방은 이제 지금 낮에 막 우렸잖아요. 우려가지고는요, 이게 열이 지금 자꾸 나거든요. 나는데, 이제 바깥은 시원하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요. 아, 그런 게요, 참 멍석과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모두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모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이런 그 삶의 형태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지금 교품, 이제 수행품 3장에서 이제 예로 들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른다. 그래서 마당에 곡식이 있으면 독서하는데 열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선조 어른들도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 정말로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서에 열중하고, 그래서 각 유가의 선비들은요, 이 공부를 하는데요, 뭔 책이 안 있습니까? 뭔 책이 있으면요, 그 중요한 책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요, 각 유가의 그 선배들이, 선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백독, 천독,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은요, 언연 중에 그 속에 갈마 있는 이치 아니십니까? 이것이요, 환하게 밝아진대요. 그 우리 선조 한 분이 말입니다. 귀향 가셔가지고, 배설살이 하다가요, 배설살이 하다가는 바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못 했어요. 근데 귀향을 가니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천독 만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치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가 당신의 호구를 얻는가, 숙덕와, 숙, 이걸 숙자, 덕, 얻을 덕자, 달팽이 왔자. 이거, 이걸 숙자 아닙니까? 이거, 이것을 얻었어요. 그게 독서를 천번 만번을 그동안에 못했던 공부를 딱 하니까. 그런데 이 왓자가 뭔 왓자인가 하면 달팽이 와예요. 달팽이가 뭡니까? 신세가 달팽이가 돼버렸어. 신세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당신의 그 적소에 현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정말로 이제 과거에 그 유가들의 그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과거는 이랬다 이 말이죠. 과거는 그러니까 정하는 시대고 선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계를 일상 생활 속에서 경계를 피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공부가 위주가 된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상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그런 법을 안 열겠다. 이것이 지금 이 3장에 밝힌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않는다. 이걸 둘러보지 않겠다. 공부를 잘하면은 일을 더 잘해요. 또 일을 잘하면은 공부가 그 일하는 속에서 순숙되는 거예요. 순숙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면은 공부가 순숙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말이죠. 갈라지면은요, 이 둘을 갈라서 생각하면은 과거 선천시대의 공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종사님께서는 지금요,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 속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렇죠? 일 속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요, 공부를 잘하면은요, 공부를 잘하면은 일이 잘 돼요. 더 잘 돼요. 경선님, 회장님 잘하죠, 지금? 로타리 회장님이라고 안 그러세요? 네. 회장님 잘합니다. 잘하면 이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은 회장님을 더 잘하는 거요. 그리고 또 회장님을 잘하면은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제대로 되는 그런 그 지금 공부와 일을 생활 속에서 하게 그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은요. 이 일을 잘하면 공부가요, 깊이가 있어져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일 속에서 하는 공부가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지 않는 공부는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잘하면 그 일 속에서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봐야 하는데,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요? 아, 사람들은요, 일을 봐도요, 그 속에서 공부를 찾아내지는 못한다니까? 아, 그러셔요, 스탄이요. 자, 그러니까요, 일 속에서 공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상과 사물을 보면은 그것이 그냥 현상과 사물로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하면 그것이 공부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공부거리가요. 제 숙소 앞에요. 옆에 요 바로 뒷집 아닙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다가 보면요, 뭐가 하나 있는가? 모과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모과나무. 모과 그 기현나무죠. 잘 안 있 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과나무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모과는요,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덩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모과나무 덩치가요, 참 예쁘죠. 아니 색깔이 아주 예뻐요. 소나무 같은 것은 우둘두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색깔도 예쁘고 아주 매끈하고 또 비틀어져요. 또 요렇게만 안 자라요. 이게 비틀어지면서 자라도 나무는 조금 비틀어져야지 보기가 좋대요. 고든 나무보다도요. 그런게요, 분재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 일본 문화예요. 일본 흙은요, 노토기 때문에요.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일본은 다 곱게 자라요. 그러니까는 나무 보기 좋게 만들려고 뭔가 하면요,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분재예요. 근데요, 우리나라의 땅은 말입니다. 땅에서 소토기 때문에요, 땅에 나무가 자라면 자체가 뭔가 하면 다 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 소나무, 뭐 제가 신문 칼럼을 한번 읽었는데, 소나무가 몇천 그루가 있는데 그 몇천 그루가 다 어디 났는가 하면 바이텀에 난 소나무예요. 가장 보기 좋은 소나무 몇천 그루를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 몇천 그루가 다 어디에 생겼냐면 바이텀에 생긴 거예요. 그 바이텀에 소나무가 났다 이 말은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좁게 자라겠습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장성진이 여쭙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지우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래 이렇게 긴 연휴가 끝나면 왠지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출근하는 게 훨씬 더 큰 숙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만 지나면 또 한 번의 선물 같은 연휴가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호불호가 없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D-Day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을 더 즐겁게, 더 신나게, 더 특별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9월 28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브라운 아이즈의 희망으로 출발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추석 연휴 짧지 않으면서도 짧은 것처럼 또 혹하니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하고 진짜 꽤 오래 있다 만날 것 같아서 한참 만에 뵙겠구나 싶었는데 어느새 금방 만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휘황청 밝은 추석 보름달에 소원은 비셨어요? 식구들과 반갑게 만나시고 맛있는 건 좀 잔뜩 드시고 뱃살 좀 두둑히 얻어오셨나요? 아, 좀 연휴가 지나고 나서 뭔가 일상에 복귀하려고 하면 왠지 좀 더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근데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나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또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모두에게 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도 이번 연휴 동안 먼 길 오가시느라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곧 다가올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한 주도 힘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들도 골라서 눌러오세요. 2부에는 여러분이 요청하신 세 곡의 노래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자염 오늘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담아서 보내주세요. 9809님이 연하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하하하. 저는 먹고 자고 뒹굴기만 했더니 고작 4일 만에 옆구리살이 점점점 오늘부터는 울면서 다이어트 하려고요. 유유라고. 아, 그렇죠. 연휴 명절 끼었는데 그냥 그대로 오기는 사실 쉽지 않죠. 인간미 넘친다. 9809님. 그래요. 오늘부터 뭐 울 것까지는 없고요. 천천히 준비해보죠. 다음 주에도 연휴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9809님. 한 주 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심연보 이를테면 헤어짐 같은 태용펀치 러브델루나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심연보 이를테면 헤어짐 같은 태용 펀치의 러브델루나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8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문드로님, 짧은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일본에서 들려오는 태국 정사들의 기분 좋은 승전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연휴가 지나갔네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9월도 끝자락이네요. 태국 정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신청곡 보내신다고요. 그래요, 문드로님. 아, 진짜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태극 전사들의 승전보 소식에 정말 신나게 좀 TV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너무 멋진 뭐 역전승부터 시작해서 뭐 마음을 졸였던 그런 승리도 있지만 또 시원시원하게 이겨주는 승리도 있고 뭐 메달을 따지 않았어도 너무나 값진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우리 태극 전사들 끝까지 아무도 다치지 말고 아쉬움 없이 후회 없는 경기들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예요. 스몰걸.

이양지 도경수 스몰걸 청아 넉살 Why Don't You Know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1부 끝곡은 문드로님이 골라주신 곡이에요. 노브레인 대한의 전사들이요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스쿨의 산책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신청곡과 짜염. 오늘도 여러분이 골라주신 노래들 택배 보내드릴게요. 7시 30분까지 평일 아침 듣고 싶은 노래들 3곡까지 저희에게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쌩하니 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노래를 전해드릴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월요일 3부에는 시스상식에 관한 배경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퀴즈의 정답까지 맞히셔서 당첨의 행운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신청해 주실 수 있어요. 오하나 이사님이요.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라서 더 피곤하네요. 마음 놓고 먹고 마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시원한 커피로 잠도 깨고 정신 좀 차려야겠네요. 연하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며칠 안 되는 연휴 동안 완전 또 순식간에 야행성 생활을 해가지고 막 한낮까지 자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막 이랬던 터라 어제 자야만 하는 시간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평소의 루틴으로 한번 우리가 잘 적응해 봐야죠. 블랙핑크의 노래입니다. 뛰어!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4002 고객님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려니 몸이 너무 찌뿌둥하네요. 현실 자각을 위한 세 곡을 보내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이승철의 긴 하루, 자두 식사부터 하세요. 이혜리 나는 문제없어.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4002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의 짜염. 오늘은 400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이승철의 긴 하루, 자두 식사부터 하세요. 그리고 서영은의 나는 문제없어를 골라주셨는데 오늘 이혜리의 목소리로 나는 문제없어 전해드렸어요. 이 곡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 비비 밤양갱 띄워드리고요.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대종사 언제나 의식과 거처에 분수 밖의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 밖에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패가 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치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욕심 없고 간소함을 위주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20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이문세 피처링 김광민 사랑 그렇게 보내네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시사상식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까지 꽉 한번 잡아보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정답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보죠. 마골피예요. 비행소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올해 Z세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기술의 속도와 효율성을 무조건 높이기보다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천천히 오래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철학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Z세대, G세대죠. G세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술의 속도나 효율성을 무조건 높이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천천히 오래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철학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재테크, 2번 앱테크, 3번 핀테크, 4번 슬로우테크. 1번 재테크, 2번 앱테크, 3번 핀테크, 4번 슬로우테크.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올해 Z세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이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기술의 속도와 효율성을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천천히 오래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철학을 뜻하는 오늘의 정답,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재테크, 2번 앱테크, 3번 핀테크, 4번 슬로우테크.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7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입니다.
1: 예.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

슬로우 댄싱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올해 Z세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기술의 속도와 효율성을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삶의 질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천천히 오래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철학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왔고요. 빅오션 0K 슬로우, 태양 리브 패스트 다이 슬로우, 그리고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이지나 시간아 천천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4번 슬로우 테크였어요. 스마트폰 대신에 폴더폰으로 통화나 문자만 이용하고요. MP3 플레이어에 유선 이어폰을 꽂아서 음악을 듣고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요즘 Z세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슬로우 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해요. 불과 10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스마트폰 SNS가 아주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요. 너무 많은 알림이나 콘텐츠에 지친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빠르고 편한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0989님 정답 1번

저도 취업해서 재테크하고 싶어요. 라고. 재테크 참 좋지만 오늘의 정답은 4번 슬로우테크였습니다. 0989님. 땡! 2706님 4번 슬로우테크 뭐든 천천히 갑시다. 1186님 어려워요. 그냥 4번으로 찍을래요. 아침 일찍 예약 손님께 펌 해드리면서 들어요. 잠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커피 타임 중입니다. 라고. 와 진짜 일찍 문 여시는 것 같아요. 원하사이님 4번 슬로우테크 별게 다 유행하네요. 하하. 늘 유행에 뒤처진 사람으로서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라고. 근데 이 슬로우테크라는 이름으로 추억 속의 기기들이나 뭐 행동 들이나 이런 게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저는 반갑더라고요. 정은희님 그런 유행이 있었군요. 4번 슬로우테크일 듯. 0653님 정답은 4번 슬로우테크. 속도에 쫓기는 삶보단 느긋하게 흘러가는 게 좋죠. 1717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4번 슬로우테크. 아주 공감되는 생각이네요.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고 달라지는 세상이 때로는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좀 슬로우다운이 필요할 듯. 2018님 무슨 세대였는지 생각해봤어요. 시간은 빠르군요. 4번 슬로우테크. 그래서 무슨 세대셨나요? X세대셨나요? Y세대셨나요? 무슨 세대셨을까요? 저는 젠지까지만 지금 학습을 했어요. 뭐 이 세대도 뭐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세대를 쫓아가기도 힘들더라고요. 메이루자님 4번 슬로우테크. 설거지하다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부랴부랴 보내봅니다. 228님 정답 슬로우테크. 기술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하하. 0605님 4번 슬로우테크 아닐까요? 강력한 힌트곡에 힘입어 정답에 도전해봅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뒷번호 4935 쓰시는 분 4번 슬로우테크. 지인 소개로 원음 방송 특가전 권유 받아서 들어보니까 선곡들이 좋네요 해주셨고요. 2964님 정답 4번 슬로우테크. 늘 듣기만 하다가 라디오에 문자는 처음 참여해봅니다 해주셨어요. 4935님 2964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소란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입주자 저축통장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요. 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 가입 기간도 인정하게 해서 가입자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 저축 전환 제도는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금과 부금 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선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부터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전환을 원하시는 분은 종전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 주세요.

소녀시대 휴리수 스키비디 뉴이스트의 Love Me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적재 타투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최근 고속도로에서 한눈을 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사고라는 분석입니다. 운전을 잘하고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운전에 집중하고 자동차 주변을 잘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장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아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DMB 등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탑승자들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자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이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갖고 있던 삿된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바른 마음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몸은 힘든데 마음은 어딘가 가볍고 주머니는 가벼워져도 마냥 허탈하진 않고 지금 이런 기분이시면 딱 좋겠습니다. 다들 애쓰셨어요. 추석 연휴 바쁘게들 보내셨을 겁니다. 더러는 명절로만 보내지 못한 분도 뭐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과거형이 된 건 누구나 다 똑같네요. 다시금 기운 차리고 또박또박 발도장 찍어볼까요? 사방팔방으로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로커스트 사랑의 발자국.